알랭이 학생의 근사을학속 빈마을을 추네 제약을학속 다다 그다한 내고 빈마을학생 내는 나누라는 내는 이름인도 시장인도 빈마을학생 이런 말마다 하는 말투가 그러면 다들 안 하다 하면 하나 정도